0: 내가 이럴 거야. 아, 따 뜯을 거야. 아, 빨리. 나는 그렇게 짜야 이러고 들어야 된다.
1: 다 다른 거 먹으면 저도 할 거야. 다른 거 먹는 거 하나 먹을 거야.
0: 무조건 무조건 이제 그냥 쓴다. 빠르게 잘 했지?
1: 치즈.
0: 모르게 쓴거 나와.
2: 멋있지?
1: 냄새가
0: 나가고.
1: 냄새 좀 돼.
3: 노비는
0: 좋은데요. 더워. 가고. 제가 살칸들 야가고. 제가 대머리도 저렇게. 제가 야채 또 가고 돼. 아이 아이. 대신 들었지 예쁘죠 저야. 다리가 늙 좋겠고.
4: 草原上每户牧民的马印都独一无二，太阳纹、月亮纹、草叶纹，每一道印记都取自天地万物。马印所在，便是家园所在。

0: 아, 쇼타타도 갇힌다.
1: 토타. 저러 버치.
2: 어떤 한 놈 내려치나.
0: 아, 살다. 어느 누구로 쳐.
1: 하고 저 벗은 저 한 살던 지. 태다 밤바 예프노. 어디 약고? 태치 가마고 어른 저가 요.
0: 나시 우리 있지.
1: 나시 우리 밤바.
0: 나 놈으로 있지.
1: 이라 이라 지 나시 우리 있지. 털. 가마고 태치 약고들.
3: 바로 죽었어.
0: 얼굴 지나
1: 얼굴 크다 아 여우 크다 다시 따라 주세요.

0: 그렇지요.
1: この頃は 난토다. 我々 노대약 우분탈이 내대 여기 기대마 가시도. 아타시테 오모 크로리 대단하다치오. 에츠나카라 도원스 우리와 죽어놓고 그노 조호조 부요시리.